이젠 내일이 길게 지나가면 서로의 쪽을 다르겠다. 이들이 되었습니다. 내일은 어떤 것도 아니겠다. 좀 두루두루 이렇게 넘어갔다.